0: 상처 다 볼 거였느냐. 어벤지는 써버렸느냐.
1: 야야야야야
0: 잔티는 어스마 포아포아로 그 맘에 우리의 수입이야 전문이나 주문이 갖고 오면

하는 줄 아고의 진리모 아메후로운 삼모와 라니 아 하는 줄 아고 하는 세내 카이 사이오 Confobicatrice, to know my hand. Never yet out to know. And you might have to know the

어투 사라 아어와라 Come on, come on, come on! I will sing it again. 몬시라 오하트 Sing it, sing it, sing it everywhere. 어와라 아마니나 몬시라 어투 사라 아라라라 아와